아치 참수리 꾀꼬리 볼록병아리 개똥지바귀 기러기 큰무리 제비갈매기 사물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땅새 솔새 사촌 허들솔새 검은머리 부흘대새 탈색 조개두루미 아위종다리 섬개개리 흑부엉이 호사도유 붉은머리 오목눈이 설계참매 검독수리 노랑풍